0: 이런 혼도 선수치도 토스넉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허련 넉 트로스는 사르나 싱건 윌스는 장허련 은차긴 서동 고르릉 넉 둘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네한 후라 잡선슨 바이릴라 따라친 도갈 디큰졸기 바이르데
1: 北京时间11:30分。

0: 이름 혼드 선수치도 토스넉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할렌 넙트로스는 사르나 싱근 위스는 장할렌 은차긴 설렁 고르릉 넙트로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니하 후라 잡선슨 바이릴라 따라친 도가르 디킨 졸기 바이스테
1: 您正在收听的是 FM 87.8，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。听众朋友们，您现在收听的是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经典唱片节目。